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우리나라 역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popular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Yes, C.R. Taegu. The song is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it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님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 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재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루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 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오츠옥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태규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learned,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 to 김대승's 곡 i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you know, really famous blues musicians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신촌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신촌 Blues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될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you know, watching bands like 신촌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신촌 Blues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신촌 Blues was a project band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신촌 Blues as a vocalist is 강허달님. 강허달님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님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님 또 하루는

강하다 하려면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케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I love the Southern Rock vibe. 약간 블루스, 예, pure 블루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락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ill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을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Rich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I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위클리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It talks about a friendship.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너.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너.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되어.

That was Yujimin, Hong Seo-yeon, 서로의 별이 되어.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동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Coldplay의 곡입니다. Matching song is a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Coldplay, Sky Full of St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뽀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a so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진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주문.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는군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잘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How precious and powerful words of encouragement can be for children, telling them that they're beautiful,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well. 그런 곡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It goes like this. You're insecure. I don't know what's for. 너 정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휙휙 쳐다봐.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 볼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와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이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weekly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6: 엄마 없어, 뭐.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5: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Welcome to Music Boutique. And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you know,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 이라는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ve입니다. 들어보시죠.

Vaughan, Vaughan라는 곡이었습니다. Love the brass sound. I know it's an instrumental, 근데 너무 시원하고. So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for some time, and I didn't even know the artist name. 그냥 save 해놓고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들었지. I didn't even look at the artist name. 자세히 보니까 Vaugha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분 음악이 누굴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o I got curious and asked who this person is. 근데 알고 보니까 this is actually Vaughan's 2025 album titled DEG, and it was made by this guy named Jack Stratton. Stratton은 이 Vaughpack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거든요. And that's when I went, oh, okay. Vaughan and Vaughpack. Vaughpack은 굉장히 제가 즐겨 듣던 이 밴드이거든요. Although I didn't really catch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Vaughpack is a funk soul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 feature different vocalist.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콜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Vopak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Vopak 1612.

That was a Volpec 16 and 12. So again, we started out by playing this song by Volfman titled Volk. And it's a song that I came across on a streaming platform through their curation service.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듣다가 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guess, you know, these two projects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know, amazing instrumental plays. 정말 그리고 깔끔한 arrangement. There aren't that many instruments used on both of these songs. I think that is possible because 굉장히 미니멀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연주력과 그 톤이 너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있죠. 딱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Volpec. 근데 자세히

Valpaca, Wait for the Moment였습니다.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Valfmon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instrumental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Valpaca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hierry라는 분인데 이 Snarky Puppy라는 밴드가 있어요. Snarky Puppy는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worship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거든요. Snarky Puppy. Snarky Puppy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a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코리 웡이라는 분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린 기타로 짹짹짹 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 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involvement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Vaughman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g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3: So we've been talking about life hacks, life cheat key, life cheat codes, right? Little tips in life that can really help you during difficult times or whatnot. 그래서 오늘 치트키를 여러 개를 읽다가 한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치트키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치트키냐면요. Mix the unexpected라는 그런 치트키가 있었어요. Meaning that great ideas come from combining unrelated things. Like, you know, for example, combining sushi and burrito came the sushi burrito, right? And I don't know. There are a lot of unexpected pairings that, you know, turned out excellent in the end, right? So looking for unique pairing,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조합들을 생각해 보는 것. Another one's get outside your bubble. I love this one too. Get outside your bubble. 우리가 하나의 어떤 큰 그런 버블, 풍선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동그란 거품 같은 거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meaning that collabor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industries, cultures and background because diversity fuels innovation.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있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Get outside your bubble. 참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뮤직부티크가 좀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Kind of a continuation from yesterday. Because, you know, artists are very peculiar. They are difficult people.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성격이 참 쉽지 않은 성격들이 많죠. And a lot of artists find it difficult to mingle with people with different mindsets.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artists are at best when they can find the creative energy by mixing with different people with diverse interests. So to create that magical synergy, so to speak. So I think that's what happens when there's a super group of already established musicians getting together to forge a completely new synergy and energy, which usually result in great music. 그래서 어제도 대한민국의 그 슈퍼 그룹의 슈퍼 그룹 긱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평을 좀 넓혀서 팝 음악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슈퍼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는 생각. Think outside the box kind of too, right? 그래서 그 슈퍼 그룹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First group is Cream. Eric Clapton이 중심이 됐던 그룹인데 아주 짧은 그런 활동 시기였지만 굉장히 훌륭한 곡들을 많이 남긴 슈퍼 그룹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Cream의 White Room.

Blind Faith, Can't Find My Way Home, one of the super groups that Eric Clapton was a part of. So next super group is probably the superest super group. 말이 되나요? Superest. The most superb super groups of all time, I would have to say. Traveling Wilburys라는 그룹인데요. Members, Bob Dylan, George Harrison, Tom Petty, Jeff Lynne from ELO, and Roy Orbison. What a star-studded lineup, right? 근데 이 결성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George Harrison이 본인의 이제 싱글이 있었는데 싱글에 어떤 B-side 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친구들 모여서 어떤 곡이 좋을까 이제 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잼을 같이 한 친구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거죠. 근데 잼을 하다가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이. 그래서 오케이. Guys, let's just make a whole album based on that song. 그래서 그 노래를 중심으로 아예 노래 앨범을 그냥 하나 우리 만들까? 그래서 앨범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Sadly, Roy Orbison passed away after the first album's release. 하지만 한 장의 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참 역사상 또 있을까요? 이런 슈퍼그룹이. 그래서 노래 만들어낸 너무 좋은 곡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raveling Wilburys, Handle with Care.

You're listening to Audio Slave, Be Yourself, after listening to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which was requested from 우리 청취자님. 청취자님, 넘버 0933님. 맞습니다. So this one, Audio Slave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Be Yourself, actually another super group. Chris Cornell from Soundgarden and the guitarist of the band Rage Against the Machine, Tom Morello. 이 두 분의 어떤 슈퍼 조합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고로 코넬 씨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참 너무 훌륭한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핵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머지들은 오픈 채팅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ast song that I want to leave you with is perhaps my sort of life hack and the attitude that I have.

When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life, whatever 이라는 곡인데요. Oasis의 곡,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냥 whenever there is a you know,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 get to face suddenly in your life, just go like whatever, man.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되겠지, whatever. 그런 약간 carefree한 그런 attitude로 저는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leave you with Oasis, whatever.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4: Yeah.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强的幻想，像一个找不到家的方向。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0: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for us. 요즘에 좀 투잡을 뛰시는 유치원 교선생님께서 오늘 자원봉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리러 오셨습니다. And yeah, this has been one of our morning groovers' requests. I'm not so sure, but let's go. 선생님, 네, 이제 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가사 읽어주시고요.
1: 병아리반 여러분, 안녕! 달림반 친구들, 선생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한 걸음씩! Step by step! 우, baby! 저기,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2: 뛰지 않아요. 조용!
1: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2: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1: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Woo,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0: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1: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0: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반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 Mam Morning Groover texted.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줬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그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 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ed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Oh, well,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 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뭐들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 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 주세요라고 해 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I did was I translated the English lyrics into Korean and then read the lyric out loud with a different alter ego. But I guess that was kind of a high level quiz for you. 그래서 이제 번역 같은 거안 하고 한국어 가산 한국어대로 영어 가산 영어 이렇게 대로 읽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제법 잘 맞추시네요. 정답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Oh Bye Bye였습니다. Oh Baby, Step by Step 이렇게 읽었는데요. 네, 정답이었습니다. Morning Givers,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m very very satisfied. 완전 대만족이고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음번에는 좀더 쉬운 퀴즈도 재밌는 거 준비해야지. Okay, so since you guys took an effort to take this guess, let's have a listen to the song that I've been reading out loud. Here is New Kids on the Block, Step by Step.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This song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 by listening to the remake song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원곡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원곡자에 대한 추억 등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a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got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디일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over looks like she is very excited about this segment. 와, 리메이크 리와인드 한다. 널 사랑하겠어. 꼭 맞추겠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you come up with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You know, if you have that excitement, you might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 어딨나요? 정답 주세요. Okay. Many of you guys guessed the answer. 여러분들 또 힌트 또 들으시고 정답 맞추신 거죠? 우리 4412 모닝 그룹은 정답 자연농원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땡버랜드죠. 예전에 이름이 이제 자연농원으로 제가 그때 모닝그룹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었어요. So I got to learn about this place called 자연농원 that used to be the old name for Dangverland, located in 용인, right? 자연농원이라고 불렸었다는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은혜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메들리로 좀 가능할까요, 유리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 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oob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It's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o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자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모닝그루브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over.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 섭외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 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 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sharing your plan, Danny Morningover, and don't forget to come back and tell us how your trip has been afterwards, okay?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you know,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저희가 원곡을 안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we're gonna play the original song, 동물원 version. This is 널 사랑하겠어.

0: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0: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Today 좋아요.
1: 좋아요.
0: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oling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바운디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오, 썸머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on Be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니가 어딜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써문호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착...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Shakira 언니, 뭐 Christina Aguilera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메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이런 노래예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비욘세 If I Were a Boy. Let's go.

여러분들, 내가 여자라면,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안 해. 내가 남자라면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남자라면 난 이해할 거야. 내가 남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Why won't you understand me? 정답들이 그렇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깨스몰린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저는 뭐 싫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 Sperl responded, someone is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보통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좀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는 무서워요. So if I

준수 언니한테 미안하다. 어,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Groover responded. 써머 PD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진은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예.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need.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모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0: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어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선물은 괴로워. 마리아!
1: 시작해. 뜨겁게.
0: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1: 두려워. 하지 마.
0: Don't be afraid.

0: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ome are very extrovert, 왜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overreacting all the time.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 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and we have the answer.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정답입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뭐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Ah,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은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가슴 속에 사는 사람.
0: 우리 지호디 팬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랑해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어, 이거 그렉 버전인데.
1: 안녕 내 사랑 그대요.
0: 어, 눈물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룹어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워너비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블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혼자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바구리 팀장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모드이신 것 같아요. 뭐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룹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그러니까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 so good 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준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have to get out. You're gonna only tune it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때요? 보는 라디오 어떻게 또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쓰리, 포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굿 모닝그룹어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쿵짝, 쿵짝.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선셋 모닝그루브. 선배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0: 하는 거지.
1: I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있을 아, 제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벌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Embark on a journey to unravel nostalgia within your memories. Join

And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everyone.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감성이 MZ와 X세대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MZ세대입니다. Anyways,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And for today, we have a theme of something very exciting.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Psyworld. 드디어, 네, 이 주제 나왔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오늘 Time Capsule 주제는 Psyworld예요. 오늘은요, Psyworld 세대 특급 소환 하도록 할게요. If you used to have Psyworld account, send me your messages and let me know. What was your mini homepage like? Anything you can remember from Psyworld? What was your BGM? And how many acorns did you have? Psyworld 하면 기억나는 모든 것 오늘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1촌명부터 해서 도토리, 싸이월드 꾸미기, 그 당시 유행했던 고전 밈, 퍼가요 하트, 투데이 등등 모닝그루버들의 싸이월드에 얽힌 추억 오늘은 사연으로 받아볼게요. So I remember my friends leaving messages in my visitor's book. 방명록이라고 하죠. You could write secret messages there too. 그리고 1촌만 보이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비밀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1촌 신청 왔을 때 되게 반갑고 뭔가 설레고 두근두근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싸이월드 꾸미기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투데이 수 의식하고 아 오늘은 뭐 몇십 명이 왔네 이러면서 혼자 자화자찬하고 좀 그랬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지금부터 싸이월드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세요.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next used to be one of my BGM. 제가 배경음악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제 중학생을 소환해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This is Flower Band, 애정표현.

So we are on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Psy World. 오늘은 Psy World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얼짱님께서 Oh my god, 크크크, 맨날 프로필 사진 설정하고 밑에 감성글을 남기곤 했던 이불킥 추억이 점점점. 싸이월드에는 공개 다이어리도 있었쥬?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감성 사진과 그런 감성 포토샵 그런 문구 같은 것들 되게 많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마음속에도 추룩불이 켜졌으면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바보야.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르는 바보. 하지만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는 너도 정말 바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리 사랑을 안다고. 그쵸? 3378 모닝그루버. 입대 후 얼마 안 돼서 싸이월드 붐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주가 나갈 때 선임들이 자기 싸이월드 가서 누가 1촌평을 남겼는지 누가 파도 타고 들어왔는지 보고하라는 특수 임무를 받고 휴가를 갔었죠. 지금처럼 컴퓨터실이 부대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부대 내에서도 많이 궁금했나 봐요. 라고. So, Psy World was really in fashion back when you were in military. 아, 갑자기 그 1촌평 갑자기 생각나요. 한 줄로 이렇게 남기는 건데 뭐라고 그렇게 썼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1촌평 남기고 간다. 뭐 옛다 1촌평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1717 Morning River texted. 저는 싸이월드 시절에 항상 감성이 터져서 주로 이루마님의 River Flows in You 같은 곡을 BGM으로 하고 또 저희 미니미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있었답니다. 왜 때문에. Oh yeah, there were those mini-me characters where you could design for yourself. 웬만하면 나를 좀 닮은 캐릭터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뒤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꽤나 있었어요. 뭔가 앞을 보고 있기도 하고 뒤를 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또 성격상 무조건 앞을 봤죠. 나를 봐달라 뭐 이런 심리였을까요? 0738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점점점 이게 참 유명하죠. 채연의 영원한 짤, 영원한 밈. 배경음악은 프리스타일의 Y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 연주곡이었던 스티브 바라켓의 Rainbow Bridge를 한동안 한 번으로 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1번으로 두셨다고. 맞아요. You could actually number the BGMs and put them in a row. 그래서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그런 것들 많은데 제가 했던 BGM들 저도 무조건 프리스타일 있었고요.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막 이런 것도 했었고 팝송도 되게 많이 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뭐 일본 곡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두 번쯤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We had a lot of different types of BGMs. 아,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밈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모닝 그루버들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your memories that revolves around Psy World. 계속해서 Psy World 하면 생각나는 모닝 그루버들만의 추억 문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most popular Psy World BGM. Here is Freestyle with Why Please Tell

So we're talking about Psy World, everyone. 5776,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Psy World 하면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프리스타일의 Why. 파도타기에서 예전 남자친구 근황도 확인하고 노래도 들으며 추억도 생각나고요. 파도타기 하면서 참 예전 친구 소환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우리 55776 모닝그룹밖에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리수 모닝그룹어도 파도타기 생각나네요. 파도타기로 연락 온 친구도 있었는데 Yeah, this really provided a chance for you to randomly encounter an old friend. 참 싸이월드의 순기능 아니었나요? 그죠? 6293 Morning Groover said, 싸이월드 엄청 했었던 한 사람입니다. 요새 SNS도 별로 하지 않는데 다시 되면 좋겠네요. 도토리가 코인의 원조라고. Yeah, acorns were the things back in the days, right? 지금은 뭐 다양한 선물하기 기능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도토리만 한 게 또 없었죠. 도토리 5개만 줄래?

우리 반장님, 추억의 싸이월드였는데 얼마 전에 복원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되더군요. 사람 캐릭터가 미님이었나요? 아무튼 도토리 많이 썼죠. 라고. 맞아요. 복원된다고 했는데 도통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very unfortunate. I would love to look back at my old homepage of Psyworld. 또 예전에는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5235 Morninggriver said, 싸이월드 얘기로 밤샐 수 있어요. 공주방 미니룸 꾸몄던 게 어제일 같네요. 저는 감성 대문글을 흰색 글씨로 설정해두고 드래그하면 보이게도 했어요.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었죠. 요즘엔 생일에 주고받는 땡톡 선물이 있다면 당시에는 도토리였지요. 내가 한 마리 다람쥐였던 그 시절 그립네요. 추억의 배경음악은 샐러드 기념일이지요. 라고. 맞아요. 이 드래그하는 기능 진짜 은근히 많이 했었는데 뭔가 낚시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There used to be a lot of text where you can write about those emotional stuff. 갑자기 생각나는 거 되게 많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잖아. 내가 양파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런 글들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이, 거기 13번. 13번 없니? 제가 13번인데요. 13번 일어나서 읽어 한번 읽어봐. 모르겠는데요. 뭐야?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단어 하나를 못 읽어? 이랬더니 내 여자만 하나 들어있어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게 왜 이렇게 좋았죠, 옛날에는? 이런 거 진짜 인기 많았던 글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선생님이 글 읽어보라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 여자 하나밖에 안 들어서 못 읽겠대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ll, thank you all for sharing your memories that revolves around Psyworld, everyone. That was truly such a popular social media back in the days. 지금 뭐 인별그램 이런 것도 좋지만 진짜 아기자기한 싸이월드만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since we talked about a lot of BGMs of Psyworld and since 5235 Morning Groover mentioned a song,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이때는 또 허밍어반 스테레오가 인기가 많았죠. Here is 샐러드 기념일.

0: 알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highlight edition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세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5: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4: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악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When we talk about music genres, we often use the word barren ground in certain countries. 우리나라 역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popular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Yes, CR Taegu. The song is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it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님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 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재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루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 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tha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오츠옥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Taegu's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learned,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 to 김대승's 곡 i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the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you know, really famous blues musicians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신촌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신촌 Blues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될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know, watching bands like Sinchon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신촌 블루스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신촌 블루스 was a project band that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신촌 블루스 as a vocalist is 강허달님. 강허달님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님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님 또 하루는.

강하달님의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케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the Southern Rock Five. 약간 블루스, 예, pure blues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록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ill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 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Rich 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위클리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It talks about a friendship.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준 너.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준 너.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되어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되어.

That was Yujimin, Hong Soyeon, Soroe Byeori Deo.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Tongyo.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Coldplay의 곡입니다. Matching song is a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뽀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a so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지는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춤.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는군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for you know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잘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How precious and powerful words of encouragement can be for children, you know, telling them that they're beautiful,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well. 그런 곡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It goes like this. You're insecure. I don't know what's for. 너 정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휙휙 쳐다봐.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 볼 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이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Weekly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2: Hey, 101.2 101.3 TBS EFM. 101.2 101.3 101.3 101.2 101.3
3: Drop it.
2: TBS EF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Hello, 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you know,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And I think it's great because basically it analyzes my listening pattern and my taste in music, right? And they would recommend music that would suit my musical taste. And a lot of times it works great.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알고 틀어주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그런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And this song, I want to start today's Music Boutique with this song that I came across recently. 그냥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k입니다. 들어보시죠.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s, feature different vocalists.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콜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Vopak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Vopak 1612.

That was a Volpec 16 and 12. So again, we started out by playing this song by Volfmann titled Volk. And it's a song that I came across on a streaming platform through their curation service.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듣다가 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guess, you know, these two projects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know, amazing instrumental plays. 정말 그리고 깔끔한 arrangement. There aren't that many instruments used on both of these songs. I think that is possible because 굉장히 미니멀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연주력과 그 톤이 너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있죠. 딱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Volpec.

Alpaca, Wait for the Moment 였습니다. Love,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Wolfman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인스트루멘탈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Wolfpack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ier.

레테리라는 분인데 스타키 퍼피라는 밴드가 있어요. 스타키 퍼피는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워십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이거든요. 스타키 퍼피. 스타키 퍼피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Corey Wong이라는 분이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린 기타로 짹짹짹 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 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 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involvement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Vaughman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g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 we've been talking about life hacks, life cheat key, life cheat codes, right? Little tips in life that can really help you during difficult times or whatnot. 그래서 오늘 치트키를 여러 개를 읽다가 한이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두 가지의 치트키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치트키냐면요. Mix the unexpected라는 그런 치트키가 있었어요. Meaning that great ideas come from combining unrelated things. Like, you know, for example, combining sushi and burrito came the sushi burrito, right? And I don't know, there are a lot of unexpected pairings that, you know, turned out excellent in the end, right? So looking for unique pairing,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조합들을 생각해 보는 것. Another one's get outside your bubble. I love this one too. Get outside your bubble. 우리가 하나의 어떤 큰 그런 버블, 풍선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동그란 거품 같은 거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meaning that collabor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industries, cultures, and background because diversity fuels innovation.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있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Get outside your bubble. 참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뮤직부티크가 좀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Kind of a continuation from yesterday. Because, you know, artists are very peculiar. They are difficult people.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성격이 참 쉽지 않은 성격들이 많죠. And a lot of artists find it difficult to mingle with people with different mindsets.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artists are at best when they can find the creative energy by mixing with different people with diverse interests. So to create that magical synergy, so to speak. So I think that's what happens when there is a super group of already established musicians getting together to forge a completely new synergy and energy, which usually result in great music. 그래서 어제도 대한민국의 그 슈퍼 그룹 긱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평을 좀 넓혀서 팝 음악사에서 정말 길이 남을 슈퍼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보는 생각. Think outside the box kind of too, right? 그래서 그 슈퍼 그룹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First group is Cream. Eric Clapton이 중심이 됐던 그룹인데 아주 짧은 그런 활동 시기였지만 굉장히 훌륭한 곡들을 많이 남긴 슈퍼 그룹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Cream의 White Room.

Blind Faith, Can't Find My Way Home, one of the super groups that Eric Clapton was a part of. So next super group is probably the superest super group. 말이 되나? Superest. The most superb super groups of all time, I would have to say. Traveling Wilburys라는 그룹인데요. Members, Bob Dylan, George Harrison, Tom Petty, Jeff Lynne from ELO, and Roy Orbison. What a star-studded lineup, right? 근데 이 결성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George Harrison이 본인의 이제 싱글이 있었는데 싱글에 어떤 B-side 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친구들 모여서 어떤 곡이 좋을까 이제 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잼을 같이 한 친구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거죠. 근데 잼을 하다가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이. 그래서 오케이. Guys, let's just make a whole album based on that song. 그래서 그 노래를 중심으로 아예 노래 앨범을 그냥 하나 우리 만들까? 그래서 앨범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Sadly, Roy Orbison passed away after the first album's release. 하지만 한 장의 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참 역사상 또 있을까요? 이런 슈퍼그룹이. 그래서 노래 만들어낸 너무 좋은 곡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raveling Wilburys, Handle with Care.

You're listening to Audio Slave, Be Yourself. After listening to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which was requested from 우리 청취자님. 청취자님, 넘버 0933님. 맞습니다. So this one, Audio Slave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Be Yourself. Actually, another super group. Chris Cornell from Soundgarden and the guitarist of the band Rage Against the Machine, Tom Morello. 이 두 분의 어떤 슈퍼 조합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고로 코넬 씨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참 너무 훌륭.

훌륭한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핵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머지들은 오픈 채팅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ast song that I want to leave you with is perhaps my sort of life hack and the attitude that I have when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life. Whatever 이라는 곡인데요. Oasis의 곡.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냥 whenever there is a you know,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 get to face suddenly in your life. Just go like, whatever, man.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되겠지. Whatever. 그런 약간 carefree한 그런 attitude로 저는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leave you with Oasis, whatever.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3: 首尔，我来了。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하루틴모델손흥민입니다매일먹는비타민많이먹는것보다얼마나잘흡수되는지가중요합니다그래서하루틴은리포좀제형기술로흡수율을높였어요이제비타민흡수율로까다롭게고르세요대한민국비타민캡틴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판매우리 ENL 하루틴건강기능식품광고
5: 한국전쟁당시우리를먼저도운에티오피아6천여명의군인들은자신들의월급을모아부모잃은아이들을위해고아원이라는고아원도세워주었습니다그러나지금에티오피아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끊이지않는내전과기후재난으로대부분의의료시설은파괴되었고의약품도부족해간단히치료할수있는질병으로사망에이르는상황입니다바로지금이우리가에티오피아의진빚을갚을때입니다지금전화해주세요후원문의080-982-0119국제구조위원회
6: 올해12살성민이는암으로떠난엄마를대신해새동생들의엄마가되었습니다
7: 엄마없어도항상씩씩하게지내야된다그말을가장많이하셨어요
6: 서툴게차린밥상으로동생들의식사를챙겨보지만넉넉지않은형편에달걀프라이하나도나눠먹는동생들을보며미안한마음만커집니다성민이와동생들의건강한내일을위해여러분의마음을전해주세요후원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天涯放映厅。

上，将一个找不到家的方向的妻儿。妈妈，我不能回到你的怀抱，因为我们终将独自面对这个世界。我不会为你说出我的

are no longer sung but dramatically performed by some very questionable characters. Can you still recognize the song with these lyrics? Yes, yes, yes.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about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questionable, completely out of control. 오늘부터 또 부캐 게스트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의 부캐가 또 자신만의 말투로 또 정성스럽게 읽어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죠. So obviously you guys have a job because you're part-timers, 알바생들 잘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 아, 참 웃기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노래 제목을 맞춰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segment so I can see whether you are a good guesser or not.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제일 집중력이 많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요.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obviously read out the lyrics for you. 지난번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이탈리안 크리스티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가사를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일반인께서 출연을 자청을 하셨어요. 오늘은요, today we're gonna have a kindergarten teacher who will be reading

0: 아가 친구들도 같이 걸어요. 뛰지 않아요.
1: 조용.
0: Gonna get you, girl. Step by step, step by step. 아, 아니에요. 뛰지 않아요. 4분, 4분. 우리 다 같이 걸어요.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선생님이 조금씩 다가갈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Gonna get you, girl. 선생님 잡으러 간다. 까꿍. 한 걸음씩. 오, 병아리 반 친구들. Step by step, step by step. 머리 당기지 않아요. 친구 놀리지 않아요. Really want you in my world. 싸우지 않아요. 째려보지 않아요.
1: 하나, 둘, 합주기가 됩시다. 하.
0: Don't cry, just keep walking. Step by step, step by step. Ooh, baby. In your eyes, I see a picture of me all the time. 자, 병아리 반 친구들, 한 걸음씩. Step by step. 잘했어요.
2: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이 목소리로 한 6시간 이렇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와. Big, big respect. 이게 뭔가 오늘 주제와도 상통하네요. You know, the real side of you and the fake side of you. I can't really say the word fake, but I guess the side of you in your social life. 집에서는 이제 릴스나 봐야지. 왜 이렇게 요즘엔 릴스가 재미없어. 이러다가 딱 출근하면은 어린이 여러분!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 만날 때는 야, 너 그거 봤냐? 야, 완전 재밌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출근하면은 병아리 반 친구들. big respect to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in serious. 우리 서비님께서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 해주셨는데 뭐 기대가 충족이 되셨나요? 역대급 약간 목에 부담이 되는 리딩이었는데 우리 펭귄킬러님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무서워요. 왜요?
0: 어린이 여러분, step by step. Step by step.
2: 너무너무 친절한 What a friendly angel-like kindergarten teacher. 정말 천사 같은 선생님이 와주셔가지고 가사 꼭꼭꼭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요. 우리 병아리 반 친구들, 우리 달림말 알마생들 가사 잘 들으셨죠? She said something about step by step. 뭔가 어쩌고 저쩌고 step by step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that our kindergarten teacher just read?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everyone. Good guess.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song. Here is Justin Bieber and Ludacris, Baby.

All right, 0421. Of course, our Minjun and Lina만 morning groover texted. 저 방금 차에 타서 듣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크크크. 운전하면서 PD님 덕분에 엔돌핀 돌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엔돌핀이 이렇게 도신다고 하셨는데, yeah, lik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would be like an emotional roller coaster experience. You know, you sometimes get scared, you sometimes feel surprised, and you suddenly feel a lot of dopamine or endorphins and everything. So just listen to it for 2 hours. Invest 2 hours of your day and you will be able to experience this fun emotional roller coaster. 여러분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정답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꽤 왔네요. 예,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 여러분들께서 꽤나 좀 얼음이 되셨는데. I guess now we can have some smart morning givers, our part-timers, sending in their answers. 우리 얼짱님께서 유치원 보내기 무섭습니다. 그 광기의 선생님. 아 맞다. 정답 맞춰야 되죠? 라고 해주시면서 step by step 이라고 everybody step by step 바리 바리 step by step 못한 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요? step by step So it's really scared to send those kids off to this kind of kindergarten after hearing that reading. Oh, well, 선생님 되게 뭐 무섭게 뭐 얘기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줄 서세요. 뛰지 않아요. What a, it was kind of a nice direction. 우리 뮤지컬 러버 558 모닝 그룹어 선생님 무서워요. 왜들 다들 이렇게 무섭다고 하시지?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이라고 They took a good guess. Was that scary? 아니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교 선생님들. 아 어머님 천천히 걸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아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제가 자꾸 어 왜 무섭지 이러니까 진심을 좀 담아주세요라고 해주셨어요. 진심? 진심까지 넣으면 어떤 톤이 나오는 거지? 저 진심 아 약간 이게 다 표시가 나나 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저게 페이크의 에너지구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You know with the feeling from the all bottom of our hearts the feeling of love towards the kids maybe I could do a better job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 애기랑 대화할 때도 이런 톤인데 You know when it comes to sharing a conversation with babies well it's not exactly sharing a conversation because obviously they don't understand me 근데 갓난아기랑 얘기할 때도 이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기가 저 무서워했을까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I definitely can understand that it's not an easy job.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step by step, new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해주셨고요. 서비님께서 new kids on the block에 step by step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ou guys took a good guess, so at least that's a relief.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이거 코너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자꾸 못 맞추시고 막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이랬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So I decided to put only one twist to this segment. What

This song is all about getting to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 by listening to the remake songs.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Remake Rewind.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또 그 원곡자에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원곡자에 대한 추억 등등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보태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which would be the remake version.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nd then also feel free to add on your comments about those musicians, your thoughts, memories behind those musicians, and so on.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If you're a music lover, you will fall into this segment too.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So, out of many, many good remake songs, we have picked one song to play for you guys today, and that is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라는 곡을 골라보았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효린 씨 되게 좋아했었어요. 시스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약간 효린 언니랑 서인영 언니랑 좀 비슷한 느낌의 보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원시원한 그 보컬리스트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Yeah, this is the song that I used to love listening to. And also, you got to remember that this is a remake version. 이게 또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이 효린 씨가 부른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ile we listen to the song. But of course, if you have no idea, we're gonna give you a kind hint. 여러분들도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분명히 저희가 또 힌트를 친절하게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The hint is coming up right now, so listen up. There's gonna be a Korean version and English version. 한영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버전 친절하게 힌트 제공해 드릴게요. 우선 한국어 힌트. 이곳에서는요. 사자도 출근하고 기린도 출근하고 호랑이도 출근을 합니다.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주로 이제 많이 가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어린이날에 특히 기린 친구들, 사자 친구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 이곳은 어디일까요? So here goes an English hint. You can easily find many different animals here like tigers, giraffes, monkeys and so on. But you probably shouldn't keep these residents as pets. Oh, what might be the answer? 효린의 널 사랑하겠어의 원곡자.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가신다면 get busy, 손가락 얼른 움직여주세요. 여러분들 정답자가 될 수 있습니다. Okay, while you take that guess, let's now have a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This is 효린, 널 사랑하겠어.

What a nice soothing music to listen to on a Wednesday morning, isn't it? 약간 제말 공감 되시나요? 뭔가 그 효린 씨 보컬이 서인영 씨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 서인영 씨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보컬이 되게 시원시원한데 또 효린 씨 노래 버전으로 오랜만에 들으니까 they sounded quite similar. But anyways, 우리 Sunset Morning Group looks like she is very excited about this segment. 와, 리메이크 리와인드 한다. 널 사랑하겠어. 꼭 맞추겠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can you come up with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up? You know, if you have that excitement, you might come up with the answer. 정답 어딨나요? 정답 주세요. Okay. Many of you guys guessed the answer. 여러분들 또 힌트 또 들으시고 정답 맞추신 거죠? 우리 4412 모닝 그룹어 정답 자연농원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과연 그럴까요? 땡버랜드죠. 예전에 이름이 이제 자연농원으로 제가 그때 모닝그룹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었어요. So I got to learn about this place called 자연농원 that used to be the old name for 땡버랜드 located in 용인, right? 자연농원이라고 불렸었다는 그때가 이제 딱 우리 박은혜 팀장님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언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시기가 예. 시기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 Okay, let's move on. 넘어갈게요. 우리 얼짱님께서 순간 정답이 유리상자인가 하고 헷갈렸어요.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유리상자랑 비슷한가 느낌이 뭔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유리상자. 널 사랑하겠어. 조심스럽게 널 사랑하겠어. 얘기할래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매듭.

리로 좀 가능할까요? 우리 상자 삼촌들. 정답은 동물원이라고 보내주셨고요. 7641 Morninggi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물원. 예전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I used to listen to this song a lot back in the days, and the answer is zoo. 동물원. 이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정답 동물원. 그리고 서비님도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Good guess, Morninggivers. 역시 여러분들 제 힌트 덕분에 맞추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을게요. Okay, so the answer is indeed zoo. 동물원이 정답이었습니다. Which version do you guys like better? We just listened to the remake version, and we are going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I want you guys to tell me which version you prefer to listen to. 저는 효린 씨 버전도 되게 좋아해요. 효린 씨가 맨날 시스타에서 되게 발랄하고 그런 에너제틱한 노래들 많이 이제 그룹으로 불렀었다가 이게 발라드를 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So I quite enjoy listening to 효린's version too. But we're gonna see by listening to the original version in a minute. So, anyways, to give you some knowledge about this music knowledge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this song,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originally was released back in 1995 as the title track of 동물원's sixth album, 널 사랑하겠어, and became one of the group's signature love songs. 굉장히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사랑 노래죠. This song was written and composed by member 김창기 for his wife, actually. Ooh. And the song is cherished for its sincere lyrics and warm acoustic sound, making it a timeless favorite across generations, which is why probably there was a remake. 김창기 also revealed that he wrote the song for his wife, which may explain why its simple declaration of love continues to resonate so deeply with listeners. 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사랑한다, 주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감미로울까, 감동스러울까. 이런 노래, 이 노래 축가로도 꽤나 많이 불렸겠는데요? 그쵸? 뭔가 다짐 같은 노래잖아요. So basically, it is a declaration of love. Basically telling you how much you're going to love this person, you know, how you will be dedicated to this person. So it's quite a lovely lyric indeed. 우리 뒤늦게 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754 Morninggiver responded. 정답은 동물원입니다. 주행 중에 듣다가 얼른 주차하고 보내요. 아, 잘하셨어요. 주행 중에 문제는 no, no, no. 안 돼요. 금지입니다. 네, 모닝그루브 규율에 나와 있어요. 네, 주행 중에는 절대 문자를 보내지 아니한다. So basically it's written in the rules of Morninggiver. So no texting while you're driving, but thank you. 또 얼른 후다닥 주차하신 것 같은데 정답 맞히셨습니다. 우리 서비님께서 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성이네요.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런 명곡들이 생각났네요라고 하셨습니다. Yeah, they also have good remakes too, don't they? 리메이크 곡 여러분 진짜 많이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 코너 수요일마다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nny texted. 굿모닝 서머피디님 정답은 zoo. 변진섭에 이어서 제가 동물원까지 크크. 딱제 감성이네요. 저는 내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료 데니스와 중국 광저우로 여행 가요. Excuse me. 마침 거기에 동료 주재원도 있고 해서 즐거운 시간 기대되네요. 신청곡 있습니다. 동물원의 해와동이요라고 해주셨어요. So you're going on a trip to Guangzhou in China with your friend Dennis, and you have some friends there. So obviously you're gonna have some good time.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하시겠네요. 또 가까우니까 또 여행 다닐만 하실 것 같아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게좀 장점이긴 하겠네요. 그쵸? Thank you for sharing your plan, Danny Morninggiver. And don't forget to come back and tell us how your trip has been afterwards, okay?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이 꽤나 많이 왔는데, you know, we're gonna have to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저희가 원곡을 안 들어볼 순 없어가지고, we're gonna play the original song, 동물원 version. This is 널 사랑하겠어.

Everyone, this is nice, soothing Queen 노래방 that you're listening to at this moment. 차분한 분위기의 Queen 노래방으로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좀 기유가 많은 크리스티나 아길라 언니의 Beautiful. 세상은 참 아름다워. It's hard to breathe. 숨 쉬기 어려워. And now and then I get insecure.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활짝 열었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께서 또 이렇게 라이브 공연으로 2002년 월드컵도 추억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전 응원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우린 모두 아름답습니다.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We are beautiful human beings. Today 좋아요. 우리 영희치님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방 들어오셨어요. 노래방 시작. 마이크 탬버린 들고 오셨네요. 좋아요. 탬버린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일단 가져와 보세요. 두들겨 드릴게요. Alright. Now featuring TMI Quiz. 여기서 또 등장하는 TMI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While you're listening to this cool 노래방 and my soothing voice vocal, take a listen to this TMI Quiz and take a guess. 자, 쓸데없지만 궁금한 TMI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저는요, 아시다시피 매우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땡땡땡입니다. 의외로 뭘까요? So I'm a very outgoing person.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So what am I? Take a good guess. 한번 맞춰보세요. 밖에서 우리 감독님 그리고 바운디 팀장님 한번 맞춰보세요. 어, 선모한테 의외로 저런 모습이 있다고?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a comment if you're watching my beautiful face and 티봉이 on Viable Radio. 또 저의 beautiful한 beautiful 티봉이 보고 계신다면 네,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네가 어디가거든 You are beautiful. 너는 아름다워. 우리 선생님, 썸머 누나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하니까 더 웃겨요. 왜 차분한 분위기를 제가 하면 웃긴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여러분들 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차분하게 시작한 거니까 너무 웃지 말아주세요. Don't laugh too much. I'm trying to be serious as much as I can.

sounds like Christina Aguilera and Shakira are pretty similar, right? 샤키라 언니,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언니 다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요. 자, TMI 퀴즈 노래가 네 곡 나가기 전에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롤러코스터가 쭉 무서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의외로 네모다. 메모에 들어가는 말 알려주세요. Summer is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summer is 땡땡땡. So what is that 땡땡땡? 알려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Next song, of course. 연세대 명문학교 나온 연세 언니, 비욘세. If I were a boy, 청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자라면 너한테 이렇게 안 해.

0: 你个谈着谈着 ，Yes， 对不 ？Why won't you understand me？
1: 정답들이 듣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반장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노래를 잘한다 됐어요 우리 반장님 제가 노래하는 거 한두 번 들어보세요 우리 깨스 모닝 그루버 와 썸머 PD 또 노래합니까? 회사 도착해서 못 듣는 현실이라 아, 공교롭게도 노래하는 타이밍에 회사 도착하셨구나 듣기 싫으셨구나 괜찮아요. 일하러 가셔야죠 또. 일하러 가실 분은 가시고요. Go ahead and go off and work if you have to work. And if you don't have to work at this moment, just come around and enjoy this 노래방 time. 아, 우리 깽님께서 노래 자주 불러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아요. 저는 뭐 틀지 않거든요. 저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충분히 즐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응원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신나죠. Alright, so regarding that quiz, TMI quiz, Ben's Burrell responded, Someone is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소심하다. Oh, so you think that I'm timid? Oh, 완전 이거는 진짜 100% 땡입니다.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I'm not timid at all. 전 A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혈액형을 못 맞춰요. Ah, for those little kids who are listening. So this blood type used to be the old MBTI. 어른들의 예전 MBTI였어요. 네. 그래서 A형은 보통 소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영 H님께서 썸머는 외향적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데 So this is correct. I'm afraid of so many things. But this is not the answer that I've been having in my head. 제 머릿속에 있는 답은 아니라서 땡 처리할게요. 저는 겁이 많긴 해요. 저 귀신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고요. 또 이렇게 막 그것이 알고 싶다도 혼자 집에서 못 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Yeah, I don't like scary stuff. It just frightens me a lot. 그리고 남자는 무서워요. So if I were

윤세 언니한테 미안하다. 우리 GOD 팬님께서 갑자기 메시지 이렇게 분리할 때 5532 Morning River responded. 써머피디님 굿모닝. 의외로 낯을 가린다 라고 해주셨는데 박은희 팀장님 제가 좀 낯을 가리는 편인가요 그래도? 아 눈 동그랗게 드시고 아니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좀 들이대는 편이기는 해요. Yeah. I just get along with almost any people that I meet. So no that is not the answer.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열심히 맞춰주시고 계시니까 되게 죄송한데? 서비님께서 차분하시구나. 그러시구나. 아,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티나 얘기하셔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요. 제 눈빛부터 차분하지 않고요. I'm not such a calm person. I'm very clumsy. 굉장히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So I've been going through the video clips that I've been uploading on YouTube and someone said that 아, 선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되게 허당기 있으신데 외모가 좀 반전이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과연 목소리만 허당일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just keep it up.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박수, 박수, 손 들으시고 마리아 듣고 계십니다. This is Kim Ajung's version. 김아중 언니의 또 미녀는 괴로워.

내향적이지만 의외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 So although some are very extrovert, 밖에서 왜 웃으시지 이거 소개할 때? Someone은, so Summer is extrovert, but when it comes to talking to someone that she's into, she can't really talk. 저는 의외로 말을 더 많이 해요. 막 긴장해가지고 막 난리 부르스예요. 막 어머 오빠 이거 뭐야? 어머 어머 거울에 지금 내가 보이네? 막 이러면서 말을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So when I get anxious or nervous, I talk extremely much than usual.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많고 제가 오버를 한다 이러면 제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That is the reason why I'm like this, morning viewers, because I love you guys. That's why I'm acting, you know, I'm kind of like

0: overreacting all the time.
1: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거 퀴즈 잘못 맞추시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재밌는 답들이 많이 오잖아요. 자, 정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저는 매우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의외로 땡땡땡이다. I'm very outgoing, but surprisingly, I am 땡땡땡. It's related to a location, morning viewers.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we have the answer.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정답입니다.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께서 집순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I'm a homebody morning groover. I'm an extrovert. I like to go out. I like to meet friends. But I'm a homebody. I have nowhere else to go. 요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집에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집에 있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딱히 약속이 없으면 먼저 잘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라고요. So that is why I'm a homebody these days. 저는 주말 빼고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So I barely go out unless it's the weekend. 주말에도 뭐 잠깐 나가는 정도? 그래서 되게 집순이입니다. 체육부장님. 나보다 더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면 조용해집니다가 답입니다. So you become quiet once you meet someone who's more extrovert than you are. 아, 이건 아니에요. 제가 배틀하는 형식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조용해지지는 않아요. 질 수 없는 썸머예요. And yes, I'm a homebody. Ah, morning groovers, we have now moved on to SG Wannabe. Simon Garfunkel이 되고 싶은 SG Wannabe. 진짜 그래서 이름 지은 거래요. 이렇게 질러줘야 돼요. 이거 라이브 무대 보면 저보다 더 오버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2: 가슴 속에 사는 사람.
1: 우리 지호디 팬님께서도 집순이라고 정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Is there anyone who's like me? Who's an extrovert but who ends up being a homebody? 막상 나가면 진짜 잘 놀기는 하거든요. So once I get out of home, like I can just hang out and do so many things. But then like if I have to stay home, I would just stay home.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면 집에도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안 나가면 막 가시가 막 이쪽에도 나고 어깨도 나고 등에도 나고 막 완전 가시 고슴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의외로 집에도 잘 있고 이렇게 점점 내향이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guess this is like the route for me to become an introvert in the end. Ultimately, who knows?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Everybody changes, right? So that is me. 안녕 내 사람들이에요. 울먹이면서 불러주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콧구멍 커지는 소리 들리시죠? 날 위해 잠깐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어, 이거 그렉 버전인데. 안녕 내 사람 그대요. 지금 여러분 이건 울먹이면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You gotta cry when you sing this song. 감미롭게 울면서 눈을 감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Don't open your eyes when you're singing this. 어디 감히 눈을 뜹니까? 이 노래 부를 때 눈을 감고 손을 위쪽으로 이렇게 뻗어주시고. 근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아무래도 그 초반에 와 이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나면 되게 기분 좋아요. So if you're feeling down, if you're feeling stressed out, just turn on this song and just be like 와.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딱 한 번만 우리 모닝 그루버들 기분 진짜 좋아지거든요. Alright, 내 사람 SG Wannabe 제 중학교 때 완전 바이벌이었거든요. 이 오빠들, 이 OPPA들 콘서트도 막 그때 가고 싶고 되게 그랬었는데. Anyways, that was the TMI for today, morning groovers. Who are homebodies? 진짜 집순이 계시나요? 우리 바구리티나님 집순이신데 전혀 외향적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지 말아라. 약간 이런 모드이실 것 같아요. 지금 따봉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뭐 해리포터 망토 쓰고 다니시지 그러세요. 그거 있으면 제일 먼저 구입하실 것 같은. 근데 저도 그거는 구입하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성향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모닝그루브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So this is like the beauty of morning groups because we are two different human beings producing this show. 얼마나 또 밖에서는 기가 빨리시고 힘드시고 막 그러겠어요. 저는 또 이제 막 그런 팀장님이 너무 재밌고. 아,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서브피디님 feels so good 이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At least one person feels good about this. 우리 이영준님께서 저 보이는 라디오 보고 팠는데 설거지하느라 못 봤네요. 와우, 아들과 함께 보는데요. 30분에 나가야 해서 아

0: 쉬워요. 라디오로 들을게요. 아침부터 텐션 높여주셔서 고맙습니다. So you wanted to watch me on Viable Radio and you finally got to watch me on Viable Radio, but you have to wash the dishes and you need to get out. So you're gonna only tune in through a radio. It's completely fine. At least you had that 10 seconds of glance. That is enough.
1: 뭐 10초라도 보신 게 어디예요? 보는 날이 어떻게 써 이렇게 뭐 2시간 내내 시청하십니까? 틀어놓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0: And don't worry, everybody. I will upload the rewatch version, the rewind version of Morning Groove. 보이는 라디오 다시 올릴 거니까 다시 보기로 또 시청하실 수 있고 요즘에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아주 아주 행복해요. TBS EFM 모닝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이 올라가는 소리가 하나, 둘, 셋, 넷 들리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열일 부탁드릴게요. 우리 구 모닝그루버 소몰의 창법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시는 성대모사의 장인 서머피디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this is like a particular way of singing for SG wannabes. A lot of people try to copy this, but not everybody does a good job, including myself.
1: 소몰의 창법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요, 막 기운이. 아, 힘들어, 저도.
0: Okay, a final song to close out this Queen 노래방 segment. 굿자, 굿자. Craig David의 Insomnia. 아니죠, 우리 one and only the legend 휘성의 Insomnia 듣고 계십니다. Do you have insomnia? Don't have insomnia? Have a good night's sleep. 여러분들 꿀잠 보장, 모닝그루브. 모닝그루브를 듣고 주무시면 에너지가 다 딸려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Sunset Morning Groover. 서문 누나 집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시나 보다.

sing at my home, but I don't consider that practice. 전 집에서 혼자 있을 아 제가 왜 집순인지 알았네. Because nobody's watching m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그래서 집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집에서 막 말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진짜 거울 보면서 갑자기 막 공연도 하고 막 이래요. TMI. 그래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됐나 봅니다. I mean, it's just not me, right? 제가 봤을 때는 해피라이프님이나 뭐 체육부장님, 코코님 이런 분들 집에서 노래 좀 하실 것 같은데 춤도 추시고 Don't tell me that I do this myself alone. 여러분 저 혼자 이런다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아 제가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오픈했습니다. This is me opening up about myself every single time on Koi 노래방. 여러분 즐겨주시길 바라고

0: mentioned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everyone.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감성이 MZ와 X세대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MZ세대입니다. Anyways,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And for today, we have a theme of something very exciting.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Psyworld. 드디어, 네, 이 주제 나왔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오늘 타임캡슐 주제는 Psyworld예요. 오늘은요, Psyworld 세대 특급 소환 하도록 할게요.
1: If you used to have Psyworld account, send me your messages and let me know. What was your mini homepage like? Anything you can remember from Psyworld? What was your BGM? And how many acorns did you have?
0: Psyworld 하면 기억나는 모든 것 오늘 사연으로 알려주세요. 1촌명부터 해서 도토리, 싸이월드 꾸미기, 그 당시 유행했던 고전 밈, 퍼가요 하트, 투데이 등등 모닝그루버들의 싸이월드에 얽힌 추억 오늘은 사연으로 받아볼게요.
1: So I remember my friends leaving messages in my visitor's book.
0: 방명록이라고 하죠.
1: You could write secret messages there too.
0: 그리고 1촌만 보이게 할 수도 있었고 또 비밀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1촌 신청 왔을 때 되게 반갑고 뭔가 설레고 두근두근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싸이월드 꾸미기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투데이 수 의식하고 아 오늘은 뭐 몇십 명이 왔네 이러면서 혼자 자화자찬하고 좀 그랬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지금부터 싸이월드 관련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보내주세요.
1: And this song that we're about to listen to next used to be one of my BGM.
0: 제가 배경음악 진짜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제 중학생을 소환해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1: This is Flower Band, 애정 표현.

So we are on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today's topic is Psy World. 오늘은 Psy World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얼짱님께서 Oh my god, 크크크, 맨날 프로필 사진 설정하고 밑에 감성글을 남기곤 했던 이불킥 추억이 점점점. Psy World에는 공개 다이어리도 있었쥬?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감성 사진과 그런 감성 포토샵 그런 문구 같은 것들 되게 많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마음속에도 추룩불이 켜졌으면 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바보야. 한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르는 바보. 하지만 그런 내 마음도 몰라주는 너도 정말 바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정말 중고등학교 때 뭐 그리 사랑을 안다고 그쵸? 3378 모닝그룹어 입대 후 얼마 안 돼서 싸이월드 붐이 시작이 됐는데요. 첫 주가 나갈 때 선임들이 자기 싸이월드 가서 누가 1촌평을 남겼는지 누가 파도 타고 들어왔는지 보고하라는 특수 임무를 받고 휴가를 갔었죠. 지금처럼 컴퓨터실이 부대에 없었던 시절이에요. 부대 내에서도 많이 궁금했나봐요 라고 So Psy World was really in fashion back when you were in military. 아 갑자기 그 1촌평 갑자기 생각나요. 한 줄로 이렇게 남기는 건데 뭐라고 그렇게 썼던지 기억이 안 나네요. 1촌평 남기고 간다 뭐 옛다 1촌평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1717 Morning River texted 저는 싸이월드 시절에 항상 감성이 터져서 주로 이루마님의 River Flows in You 같은 곡을 BGM으로 하고 또 저의 미니미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있었답니다. 왜 때문에? Oh yeah, there were those mini-me characters where you could design for yourself. 웬만하면 나를 좀 닮은 캐릭터로 제가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뒤돌아보게 하는 사람들 꽤나 있었어요. 뭔가 앞을 보고 있기도 하고 뒤를 보고 있기도 하고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또 성격상 무조건 앞을 봤죠. 나를 봐달라 뭐 이런 심리였을까요? 0738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점점점 이게 참 유명하죠. 채연의 영원한 짤, 영원한 밈. 배경음악은 프리스타일의 Y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 연주곡이었던 스티브 바라켓의 Rainbow Bridge를 한동안 한 번으로 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1번으로 두셨다고. 맞아요. You could actually number the BGMs and put them in a row. 그래서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그런 것들 많은데 제가 했던 BGM들 저도 무조건 프리스타일 있었고요. 드렁큰 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막 이런 것도 했었고 팝송도 되게 많이 했었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일본 곡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두 번쯤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요. We had a lot of different types of BGMs. 아, 정말 오그라드는 그런 밈들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모닝그루버들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your memories that revolves around Psy World. 계속해서 Psy World 하면 생각나는 모닝그루버들만의 추억 문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lso,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the most popular Psy World BGM. Here is Priestyle with Why Please.

So we're talking about Psy World, everyone. 5776, a new morning groover texted.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Psy World 하면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프리스타일의 Why. 파도타기에서 예전 남자친구 근황도 확인하고 노래도 들으며 추억도 생각나고요. 파도타기 하면서 참 예전 친구 소환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우리 55776 모닝그루버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아리수 모닝그루버도 파도타기 생각나네요. 파도타기로 연락 온 친구도 있었는데 Yeah, this really provided a chance for you to randomly encounter an old friend. 참 싸이월드의 순기능 아니었나요? 그죠? 6293 Morning Groover said, 싸이월드 엄청 했었던 한 사람입니다. 요새 SNS도 별로 하지 않는데 다시 되면 좋겠네요. 도토리가 코인의 원조라고. Yeah, acorns were the things back in the days, right? 지금은 뭐 다양한 선물하기 기능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도토리만한 게 또 없었죠. 도토리 다섯 개만 줄래? 우리 반장님, 추억의 싸이월드였는데 얼마 전에 복원된다고 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국 안 되더군요. 사람 캐릭터가 미님이었나요? 아무튼 도토리 많이 썼죠 라고 맞아요 복원된다고 했는데 도통 이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very unfortunate I would love to look back at my old homepage of Psy World 또 예전에는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5235 Morning Groover said, Psy World 얘기로 밤샐 수 있어요. 공주방 미니룸 꾸몄던 게 어제일 같네요. 저는 감성 대문글을 흰색 글씨로 설정해두고 드래그하면 보이기도 했어요. 맞아, 맞아. 이런 거 있었죠. 요즘엔 생일에 주고받는 땡톡 선물

Alles klar, Herr Kommissar.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음악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악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When we talk about music genres, we often use the word barren ground in certain countries. 우리나라 역시

사용하고 싶진 않지만 이 어떤 장르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I think Korea, whether we like it or not, has carried that label, barren ground for certain ground for a long time. 하지만 뭐 이렇게 popular하지 않은 장르지만 다양한 음악을 시도해온 선구자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렇죠? I think there have been pioneers who kept those genres alive, whether they're popular or not in Korea. 네, 아무래도 국내 대중음악에서는 이 다양성의 이슈는 항상 존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There have always been an issue of diversity in Korean popular music. 그래서 오늘은 이 장르에 있어서는 정말 불모지였던 이 한국. 그래서 이 변두리 장르로서 항상 이렇게 소외받아왔던 그런 장르들을 좀 조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루스 음악입니다. I think blues music is safely say that, you know, it wasn't a popular genre in Korea for longest time. It's always been one of those genres that's been on the fringe for a while. You know, just a few manias who enjoy that kind of a music style. So 한국에서 참 블루스 음악을 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블루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워낙에 조명을 못 받고 인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블루스 음악을 꾸준히 해온 뮤지션들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뮤지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훌륭한 블루스 뮤지션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직히 이분의 이 영상을 보고 와, 이 코너를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생각하게 된 그런 영상, 그런 곡인데요. C.R. 태규라는 His style could be described as a delta blues, sort of acoustic style delta blues. 한번 들어보시죠. C.R. 태규의 곡인데요. Blue Star K.

Yes, CR Taegu. The song is Blue Star K. 그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it sounds very unpolished and kind of rough even, right? But that is the attraction of blues music, right? 뽀글님께서 와 좋아요. 오래전에 김목경 쌤 공연 가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Yes, I guess 김목경 is one of very few blues musician who made it really made it in this scene. 아무래도 이제 작곡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 조금 블루스에서 벗어난 좀 대중적인 음악 스타일도 또 이 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he was able to kind of make it as a blues musician in Korea. 독더미님께서도 며칠 전 A형 씨 나오셨던 방송 재방 들어서 오늘 장르 설명 시작하실 때 블루스일까 했는데 exactly. Yes, A형, one of our previous guests, right? She was really into this blues genre as well. So what she was pursuing musically was sort of a modern take on the blues genre. 스카프드루 낙타님도 Land of Hip Hop Fantasia 라고 이렇게 그런 가사 나오죠. 가사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또 가사인데요. 이런 어쿠스틱 베이스드 블루스 음악이 참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I think it just has that laid back vibe that people love these days.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되거든요. Hopefully our listeners will get a taste of, you know, what blues music is and get into it a little bit more. 두 번째 곡 역시 그 약간의 어쿠스틱 블루스 김대승 씨라는 블루스 뮤지션의 곡인데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시절 그 모습.

Yes, 김대승의 곡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모습. 구수하죠? I think, 진짜 실력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you know, amazing blues musicians in Korea. If you just look around and search for them, you'll find them. 오츠옥님께서 첫 번째 곡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바에서 듣고 싶은 곡이라면 If the first song, CR 태규 song, that is right. It's a song that you learned, want to listen to in a smoky, smoke-filled bar, right? 두 번째 곡은 시골길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서 하드 먹으면서 듣고 싶은 곡.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설정까지 해주셨네요. 두 번째 곡, We Just Listen to 김대승's 곡 is something that you will want to listen to on a little table in front of you know countryside, the supermarket while eating ice cream.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s I mentioned, you know there are you know, really famous blues musicians who really made it, like, you know, aforementioned, 아까 이제 저희 생각이 김목경 씨, aforementioned 김목경 씨, and also bands like 신촌 Blues, who were actually huge in the 80s. 그래서 80년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신촌 Blues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와, 블루스 음악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될 수 있는 음악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I think we all had hope, you know, watching bands like 신촌 Blues really making it big on the mainstream scene. 특히 신촌 Blues는 이 이정선, 어미노 두 거장이 이끄는 이제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이었죠. 신촌 Blues was a project band led by masters like 이정선 and 어미노, and they had some really you know, heck of a vocalist like 한영애, 정소영, 김현식, 박인수 이런 싱어들이 또 거쳐간 밴드이기도 했죠. And one of the singers who been to 신촌 Blues as a vocalist is 강허달님. 강허달님 씨 역시 신촌 블루스의 보컬이었죠. 그래서 강허달님 씨 곡 하나 준비했는데 역시 블루스 플레이버가 정말 가득한 그런 목소리와 그런 곡들을 들려주시는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허달님 또 하루는

강하달님의 또 하루는 약간 블루스에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서던 락이라는 장르가 있죠. 약간 락과 블루스의 조합, 레너 스케너드의 그런 음악이 생각나는 그런 서던 락 밴드도 제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한국 밴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ednesday Off의 Rockin' My Soul.

Wednesday off, rocking my soul. I really love, I love the Southern Rock vibe. 약간 블루스, 예, pure blues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블루스에서 파생된 블루스적인 그런 록 음악. 미국에서는 참 인기가 많은데 이런 밴드, Black Crowes 같은 밴드. 한국에서는 딱히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멋진 밴드였습니다. One more song. 사실 더 많은데 조금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So last song would be by this band. Really one of the hottest blues band right now. Richman and Groove Nights라는 미국 본토 블루스 페스티벌에 가서 또 우승까지 한 그런 밴드입니다. 진짜 엄청난 그 연주력을 갖고 있는 밴드인데 노래도 잘 만들고요. Richman and Groove Nights, Slap It.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only for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뭔가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동요 위클리 시간 돌아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re tuning in for the first time, 동요 Weekly is basically introducing two children's songs per week. 한 주에 화요일마다 이제 찾아오는 시간인데 동요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동요와 함께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매칭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So, I will be matching each children's song with a popular song.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요. 동요계에서는 아주 클래식으로 통하는 곡이고 또 아이들이 듀엣으로 참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It's considered a classic song and often sung as a duet song. 서로의 별이 되어라는 곡인데요. 오서영 작사, 오이섭 작곡. 아주 따뜻한 동요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요입니다. It talks about a friendship. 그래서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너. When I was struggling with loneliness, you were the first ones to reach out to me. 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준 너. You quietly listened to my stories and understood what was inside of my heart.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고 That's how we became friends, sharing moments of happiness together. 서로가 서로의 쉴 곳이

시대요.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낸다. We became a place of comfort for one another. One another helping each other through difficult times. 나는 너의 마음속 작은 별. I'm a little star in your heart. 너는 나의 마음속 아름다운 별. And you are a beautiful star in mine.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별이 된다. So we become each other's stars. 각자의 별이 된다. 서로의 별이 된다라는 정말 너무 따뜻한, 너무 동요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두 친구가 부르는데요. 유지민, 홍서연. This is 서로의 별이 돼요.

That was 유지민, 홍서연, 서로의 별이 되어. As I said, it's a very popular duet song for 동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사이 이 친구들이 많이 두 친구가 나와서 같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저희 딸아이도 친한 친구랑 이 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I remember my daughter also sang this song with her very close friend. 참 그래서 감동적이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별이 되어주겠다. 그런 너의 마음 속 그 하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어주겠다. 서로가.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 아닌가요? So I thought of this song.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이런 내용이 있으면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I'm gonna give you my heart.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너에게 마음을 줄 거야. Cause you're a sky, cause you're a sky full of stars, cause you light up the path. 왜냐하면 넌 하늘이니까. 별들로 가득한 하늘이니까. 넌 내 길을 밝혀주니까. 동요스러운 곡은 아니지만 그 참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

Coldplay, A Sky Full of Stars, a matching song for 서로의 별이 되어. Did you enjoy that pairing? 힐링하는 영신님께서 힘이 됩니다. 사춘기 딸에게 들려줘야겠네요. 요즘 외롭습니다. Maybe I should have my adolescent daughter listen to it because she's been lonely these days, right?

그 나이 때는 친구가 전부이잖아요. Friends are everything in that age group, especially if going through puberty or you know adolescent. 독더미님 역시 저희 아이도 요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투박하지만 신경 써주는 귀한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고마워요. My son i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these days, but he has friends, thankfully, who you know help him through those tough times. 뽀글님께서도 저는 동요 세그먼트 팬이 되었습니다. 가사가 참, yes. I think the beauty of children's song is just how pure the lyrics are. And 아이들이 이런 가사를 많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et's go to our second pairing. Second pairing 동요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This song is titled 마법의 주문. 마법의 주문이라는 곡인데 작사 박구슬, 작곡 이가희, and a song by 토마토 어린이집. 토마토 어린이집 너무 어떤 어린이집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Tomato Nursery Home. 가사가 참 귀여우면서도 굉장히 교훈을 주는 가사입니다. It goes like this.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하면요. 정말로 내 마음 예뻐지는 것 같아. If you keep saying you're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it feels like my heart really becomes more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점점 더 잘하죠. If you keep saying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you're doing great, I find myself doing even better.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These are magical words that make things come true. And 짠! 너도 나도 외쳐줄게, 너에게. Now it's my turn to say them to you. 예쁘다, 멋지다, 잘한다, 최고야. You're beautiful, you're wonderful, you're doing great, you're the best.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주문. Words that come true like a little magic spell. 교훈, 아주 큰 교훈도 담고 있지만, 또 예쁜 그런 가사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토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마법의 주문.

토마토 합창단, 토마토 어린이집 마법의 주문. How cute. And it is very well written song too. 너무 멜로디도 달콤하고 좋죠. 뽀글님께서 애들 목소리가 사탕 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들리나요? It sounds like they're singing while eating candy. This songs like this is considered 유아동요. 유아동요라는 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말하거든요. This song is considered the infant children's song, meaning it's intended for lower age group.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아직 이 발음이나 그런 음정 같은 게 완전하게 낼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So 작곡가들이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쉽고 음역대도 굉장히 이렇게 좁게 만드는 그런 동요이거든요. 유아 동요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imperfection이 들리긴 하죠. But that's the beauty of it, I guess. 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 격려의 말, 예쁘다, 너 예쁘다, 너 잘한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귀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How precious and powerful words of encouragement can be for children, telling them that they're beautiful, telling them that they're doing well. 그런 곡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It goes like this. You're insecure. I don't know what's for. 너 정말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휙휙 쳐다봐.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화장 안 해도 되고.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너 그대로의 모습도 충분하거든.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다볼수 있어. Everyone else but you. 너만 빼고. And 이렇게 되죠.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And the way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노래죠. 잘 아시는 곡이죠. 들어보겠습니다. One Direction, What Makes You Beautiful?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곡이고 물론 이 대상도 다른 곡이지만 I think there is one penetrating message, right? 누군가에게 주는 이 격려와 이 칭찬의 메시지는 너무 좋다.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Hope you enjoy today's 동요 위클리 segment.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Just the Way You Are 비슷한 맥락의 곡이죠. 브루노 마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we'll see you tomorrow.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Bruno Mars, Just the Way You Are.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playlist with a story.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 내용은요. The way I listen to music these days has changed quite a bit. 요즘에 음악을 듣는 방식,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방식이 I think it has changed quite a bit, as I said. I say that again. 왜냐하면 예전엔 뭔가 이렇게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nowadays I think I rely a lot more on those curations, function, features by the streaming platform, 이 음원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그 큐레이션 해줘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많이 좋은 음악을 찾습니다. And I think it's great because basically it analyzes my listening pattern and my taste in music, right? And they would recommend music that would suit my musical taste. And a lot of times it works great.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많이 이렇게 알고 틀어주나 내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그런 신기한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And this song, I want to start today's music boutique with this song that I came across recently. 그냥 전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요. 그냥 노래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이 아티스트가 누구일까 어저께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 먼저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This is a song by an artist named Valve Moon. Valve Moon. 굉장히 힘들죠. Valve Moon. V-U-L-F-M-O-N 이런 아티스트인데 The song is Valk입니다. 들어보시죠.

Vaufmann라는 곡이었습니다. Love the brass sound. I know it's an instrumental, 근데 너무 시원하고. So I was listening to this song for some time, and I didn't even know the artist's name. 그냥 save 해놓고 그냥 그 음악을 계속 들었지. I didn't even look at the artist's name. 자세히 보니까 Vaufmann이라는 아티스트인데,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분 음악이 누굴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So I got curious and asked who this person is. 근데 알고 보니까 this is actually Vaufmann's 2025 album titled DEG, and it was made by this guy named Jack Stratton. Stratton은 이 Vaufpack이라는 밴드의 리더이거든요. And that's when I went, oh, okay. Vaufmann and Vaufpack. Vaufpack은 굉장히 제가 즐겨 듣던 이 밴드이거든요. Although I didn't really catch a striking similarity between those two. 근데 그 리더의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결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So, Vaufpack is a funk soul band, actually, sort of a musical collective formed by Jack Stratton. 이 Jack Stratton이라는 분이 약간의 프로젝트 밴드로 시작한 2011년에 시작한 밴드인데, they have the default players. 밴드 자체는 이제 그 고정 멤버가 있는데, vocalist, they would actually hire different vocalists, feature.

different vocalist. 약간 객원 보컬 시스템 같은 컬렉티브라고 이렇게 하는 게좀 어울리는 그런 밴드인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PAC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This is 4PAC 1612.

0: That was a Volpec 16 and 12. So again, we started out by playing this song by Volfman titled Volk. And it's a song that I came across on a streaming platform through their curation service. 그래서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듣다가 와 너무 좋아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좋아하던 아티스트의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I guess, you know, these two projects have something in common, you know, amazing instrumental plays. 정말 그리고 깔끔한 arrangement. There aren't that many instruments used on both of these songs. I think that is possible because 굉장히 미니멀하게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연주력과 그 톤이 너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 있죠. 딱 그런 음악을 보여주는 밴드라고 생각하거든요. Volpec.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정말 이 악기 연주에 와 어떤 어느 정도 이 경지에 오른 분들의 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So let me hear another track from Volpec. This one is titled Wait for the Moment.
1: Years ago, I met this speechless

Valpak, Wait for the Moment였습니다. Love their music. 그래서 내가 그 Valfman의 음악이 좋게 들렸구나. 같은 분이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So I kind of dig into this guy, Jack Stratton. 어떤 음악을 또 프로듀서했고 만들었는지 좀 찾아봤는데, another interesting find, another project that he was involved with is a project called The Fearless Flyers. Fearless Flyers 이제 인스트루멘탈 위주의 그런 밴드인데 이 Valpak의 멤버와 다른 분들 좀 이제 합쳐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one interesting name that I found on this project is Mark Lethierry라는 분인데 Snarky Puppy라는 밴드가 있어요. Snarky Puppy는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의 워십하는 그런 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나 정말 엄청난 연주자들이 만든 그런 하나의 또 프로젝트거든요. Snarky Puppy. Snarky Puppy의 또 기타리스트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거죠. 이런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he Fearless Flyers입니다. Ace of Aces.

Yes, Fearless Flyers, Ace of Aces.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또 Corey Wong이라는 분 계신데 He is known as the Modern Funk Master. 이 클린 기타로 짹짹짹 거리는 그 기타의 또 마스터이신 분. 그분도 함께 했더라고요. No Wonder It Sounds So Tight. 그래서 처음 들려드렸던 곡 있죠. Buffman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Buffman 프로젝트 앨범에 이 듀엣 곡이 하나 있습니다. Evangeline Barose라는 싱어송라이터와 함께한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Buffman and Evangeline, It Might Have to Be You.

be you. Again, such a minimal but clean sound that I love. 그럼 바프먼 그 앨범에서 마지막 곡 하나 더 틀어드리고 오늘 마감할까 합니다. It's actually a piano instrumental. 두 연주자가 나란히 한 대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의 피아노 연주곡인데요. Bang de Poisson이라는 곡입니다.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 we've been talking about life hacks, life cheat key, life cheat codes, right? Little tips in life that can really help you during difficult times or whatnot. 그래서 오늘 치트키를 여러 개를 읽다가 한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치트키를 보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치트키냐면요. Mix the unexpected라는 그런 치트키가 있었어요. Meaning that great ideas come from combining unrelated things. Like, you know, for example, combining sushi and burrito came the sushi burrito, right? And I don't know. There are a lot of unexpected pairings that, you know, turned out excellent in the end, right? So looking for unique pairing, 보통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조합들을 생각해 보는 것. Another one's get outside your bubble. I love this one too. Get outside your bubble. 우리가 하나의 어떤 큰 그런 버블, 풍선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동그란 거품 같은 거 안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meaning that collaborate with people from different industries, cultures and background because diversity fuels innovation.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있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Get outside your bubble. 참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뮤직부티크가 좀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Kind of a continuation from yesterday. Because, you know, artists are very peculiar. They are difficult people. 아티스트들은 굉장히 성격이 참 쉽지 않은 성격들이 많죠. And a lot of artists find it difficult to mingle with people with different mindsets.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artists are at best when they can find the creative energy by mixing with different people with diverse

interest, so to create that magical synergy, so to speak. So I think that's what happens when there is a supergroup of already established musicians getting together to forge a completely new synergy and energy, which usually result in great music. 그래서 어제도 대한민국의 그 슈퍼 그룹의 슈퍼버 그룹 긱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평을 좀 넓혀서 팝 음악사에서 정말 길이 남았던 길이 남을 슈퍼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 보는 생각. Think outside the box kind of too, right? 그래서 그 슈퍼 그룹들을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 First group is Cream. Eric Clapton이 중심이 됐던 그룹인데 아주 짧은 그런 활동 시기였지만 굉장히 훌륭한 곡들을 많이 남긴 슈퍼 그룹이죠. 한번 들어보시죠. Cream의 White Room.

Blind Faith, Can't Find My Way Home, one of the super groups that Eric Clapton was a part of. So next super group is probably the superest super group. 말이 되나요? Superest. The most superb super groups of all time, I would have to say. Traveling Wilburys라는 그룹인데요. Members, Bob Dylan, George Harrison, Tom Petty, Jeff Lynne from ELO, and Roy Orbison. What a star-studded lineup, right? 근데 이 결성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George Harrison이 본인의 이제 싱글이 있었는데 싱글에 어떤 B사이드 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친구들 모여서 어떤 곡이 좋을까 이제 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잼을 같이 한 친구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거죠. 근데 잼을 하다가 곡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이. 그래서 오케이. Guys, let's just make a whole album based on that song. 그래서 그 노래를 중심으로 아예 노래 앨범을 그냥 하나 우리 만들까? 그래서 앨범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Sadly, Roy Orbison passed away after the first album's release. 하지만 한 장의 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참 역사상 또 있을까요? 이런 슈퍼그룹이. 그래서 노래 만들어낸 너무 좋은 곡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raveling Wilburys, Handle with Care.

You're listening to Audio Slave, Be Yourself. Actually, listening to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which was requested from 우리 청취자님. 청취자님, 넘버 0933님. 맞습니다. So this one, Audio Slave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Be Yourself. Actually, another super group. Chris Cornell from Soundgarden and the guitarist of the band Rage Against the Machine, Tom Morello. 이 두 분의 어떤 슈퍼 조합이었죠. 참 안타까운 사고로 코넬 씨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참 너무 훌륭한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핵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나머지들은 오픈 채팅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last song that I want to leave you with is perhaps my sort of life hack and the attitude that I have whenever there is a difficulty in life. Whatever 이란 곡인데요. Oasis의 곡.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그냥 whenever there is a you know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 get to face suddenly in your life, just go like whatever, man.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되겠지. Whatever.

그런 약간 carefree한 그런 attitude로 저는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leave you with Oasis, whatever.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4: Now all lovers of positive reggae music, will you please fasten your seatbelts because we have liftoff.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